하는 것 때문에 어찌했어? 아, 본나는 내 부김 어느 가파이야? 그까이 안 나기 좀 이자리기네. 아이가이야, 아까 오빠는 무슨 마야는 포인트인데 부김 아이가 몬테베스. 아까는 본드기라 이동.

그놈의 우리 농어놈은 뻔한 길베스롱아이 비고빙기. 에서 프레스텐 스타니스 마몬 가마토안데 키나바 길베스나 타우로이 니카라오 타카보위 아리 에카이나 키루야 탄카이리리 맨나펜데 마이크로니세 그데 마이크로니센 레이디스 포럼 연 크리스마스나 콘데비템 바데리게이 데키나 요 데 프레스텐 신카노안나 카오라파난 길베스온 크리스마스 에데 모닝 톡 데 모닝 아포가요 Hetaku President Stanispa Tan Kairiri Menapende Micronisa Apon Dine Tepe Christmas Ipukin Kanoran Marina